0: 단에 개가요. 미나상, 전에 그이가 조사와 적은인 됐어. 미나상아, 다스게 대 심하시다. 전신의 도쿠레와 만시오는 이방매와 나나 산이지 보태와 나 탓대시마스. 미나상, 간바리마스.
1: 하이.
0: 다가케. あなたはこの荷物はホストの仕事はあなたはやってる。必ずは三種のところは来ました。わかる。
2: わかりました。
0: やってします。
3: ペちゃん、
4: 梁雅又来自首了。